들었으면 요란이와 마흔일에 거건이 없고 보면 소시대 고족을 멸하여 주었고 소신을 넘지차차 허드레도에 아니 없사오니 당장 후배를 따보옵소서.